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안전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과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귀환문제시정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연변조초중핵심수업준비조건설사업가동회및성주현학교4급연동교수연구성과전시교류활동이珲春시에서거행됐습니다6월5일부터6일까지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안전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형정석의재해방지재해감소재해구조사업에관한중요론수를깊있게학습관철하고이민지상생명지상을견제하며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강화하고홍수방지각항조치를시달해홍수방지안전방선을견결히구축함으로써이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수호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훈춘화관련지점하다문양삼도구촌준화진하초모촌호로두구촌경신진백석촌서가산촌근해가도춘경촌삼가자만족향삼가자촌영안진대유수촌등지에서수위감시측정조기경보논밭도로파손수해공정건설등상황을상세히료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순찰및위험요소점검물자비축당직근무등각종사업을착실히잘해장마기안전방선을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강우량과수위변화를면밀히감측하고홍수상황을정확하게연구판단해조속히예측하고보치하며대응해야합니다홍수방지응급물자를충분히확보하고응급구조대오를강화하며상시적으로홍수방지응급훈련을전개해야합니다24시간전문인원당직지도간부인솔제도와책임부문책임제를엄격히시달

0: 료하고 현장에서 시정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립지를 갈층 높이고 생태환경 보호 독찰 민원 사건 처리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며 시정의 정치적 책임을 결연히 짊어져야 합니다. 항목별로 민원 단서를 검증하고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고들며 시정 조치를 세분하고 시정 기한을 엄수하면서 즉시 행동해 즉시 시정하며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부문 연동, 속지 협동을 강화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정돈을 잘 틀어줘 문제가 전면적으로 철저히 시정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상시와 순찰 감독 관리와 장기 효과 관리 기제를 건전화하고 생태 환경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비하고 해소하며 시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조 초송 핵심 수업 준비조 건설 사업 가동회 및 성주현 학교 4급 연동 교수 연구 성과 전시 교류 활동이 일전에 군주시 제4중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혜응집 연동 질재고 4급 연동으로 집단 수업 준비 심층 발전 인솔을 주제로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의무 교육 품질을 제고할 때 관한 국가 성주의 정신을 전면 시달하고 성주현 학교 4급 교수 연구 연동을 갈층 가강하며 교원의 전업 발전을 추진해 전주 교육 개혁의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를 추동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전주각 현시 교원 진수 학교의 초중교수 분관 책임을 꾼 학과 교연은 각 초중교수 분관 교장, 교무 주임, 교연조 조장, 수업 준비 조장 및 골간 교원 대표들이 현장에 모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학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어문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역사, 지리, 생물, 도덕과 법치 등 9개 핵심 학과를 둘러싸고 집단 수업 준비와 연구 토론, 량질 수업 사례 전시, 연구성 숙제 공유, 전문 교수 연구와 양성 등 계열 활동을 전개해 4급 교수 연구 체계가 집단 수업 준비, 과당 개혁, 교과서 교수 연구 등 방면에 대한 실천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핵심 수업 준비조 건설 표준, 운행 모식과 추진 순서를 명확히 하고 각 학교 교수 연구 사업이 상규적인 활동 전개로부터 제도화 규범화된 핵심 수업 준비조 건설회로 전환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전주 초중교육 교수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닦아줬습니다. 길림성 농업 융자 담보 유한 회사에서는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난 고비용 융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삼농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담당을 정확히 리행함으로써 길림성 재정금융협동 농업 지원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훈천시 추념재배 전문 농장의 벼 자람새가 좋습니다. 농장 책임자 류춘염은 기자에게 규모화 재배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종자, 비료, 농기계 구매 등 모든 방면에 자금이 필요했지만 전통적인 농업 경영은 담보물이 부족해 융자가 쉽지 않았고 융자 비용이 높은 문제들이 생산 확대의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방도를 찾지 못해 속썩이고 있을 때 길림성 농업 융자 담보 유한 회사의 해농 정책이 가뭄의 단비처럼 찾아왔습니다. 추가 담보물이 없이 300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심사 절차도 신속하며 원가도 낮아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류춘염의 농장은 변년간 생산량이 7,000톤에 달했고, 연간 생산액은 3,5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온라인 판매액은 1,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 经过多年发展，我们不但创立了本土优质农业品牌，种植规模扩大了800公顷，还带动周边200多户增收致富。农南公司不是帮一次就完，而是持续给我们输血，让我们种地没有后顾之忧。
0: 훈천시 교통운수국에서는 군중들의 수요를 둘러싸고 도로 개조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군중 출행의 안심길을 잘 수리함으로써 군중 출행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급도로 입구에서 신명도 구간에 이르는 대상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들이 쉼없이 오가고 시공 일꾼들이 긴장하게 작업하면서 열의충전한 시공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 我局主动履职担当，将该段水毁道路纳入本次水毁重建项目工程。省道口至新明分为3个路段同步开工，分段推进，已于5月20日正式进场施工，预计6月中旬完工通车。
0: 도로가 건설되면 기존의 울퉁불퉁하고 원활하지 못하던 문제가 개선돼 주변 시민들의 일상 출행에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3: 看到这条路修得越来越好，我心里非常高兴，非常激动。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안전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와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홍천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귀환문제시정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연변조초중핵심수업준비조건설사업가동회및성주현학교4급연동교수연구성과전시교류활동이홍천시에서거행됐습니다6월5일부터6일까지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안전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습금형정석의재해방지재해감소재해구조사업에관한중요론수를깊이있게학습관철하고인민지상생명지상을

하며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홍수 방제 각항 조치를 시달해 홍수 방제 안전 방선을 견결히 구축함으로써 이민 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선으로 훈수나 관련 지점 하다문양 삼도구촌, 주나진 하초모촌, 호로두구촌, 경신진 백석촌, 서가산촌, 근해가도 춘경촌, 삼가자 만족향 삼가자촌, 영안진 대유수촌 등지에서 수위 감시 측정, 조기 경보, 논밭 도로 파손, 수해 공정 건설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순찰 및 위험 요소 점검, 물자 비축, 당직 근무 등 각종 사업을 착실히 잘해 장마기 안전 방선을 전력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강우량과 수위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홍수 상황을 정확하게 연구 판단해 조속히 예측하고 포착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응급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 구조 대오를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홍수 방지 응급 훈련을 전개해야 합니다. 24시간 전문인원 당직 지도 간부 인솔 제도와 책임 부문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해 상하가 연동되고 협력해 힘을 발휘하는 홍수 방지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해로 훼손된 지수, 홍수방지 공사 건설을 다그치고 하천 준설, 제방 보강, 교량 복구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농경지 배수를 잘하고 농가 손실을 제때 조사 산정해 보상을 진행해야 하며 시기를 다잡고 농작물의 재파종과 대체 작물 재배를 추진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하고 과학적으로 위험 제거 시공을 조직해 작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용호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8년성 석탄업 유한회사와 관련 지점에서 장림국은 현지 조사, 회보 청취, 좌담 교류 등 방식을 통해 독찰 귀환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료하고 현장에서 시정 사업을 감독 지도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립지를 갈증 높이고 생태환경 보호 독찰 민원 사건 처리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며 시정의 정치적 책임을 결연히 짊어져야 합니다. 항목별로 민원 단서를 검증하고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고들며 시정 조치를 세분하고 시정 기한을 엄수하면서 즉시 행동해 즉시 시정하며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부문 연동, 속지 협동을 강화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정돈을 잘 틀어줘 문제가 전면적으로 철저히 시정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상시와 순찰 감독 관리와 장기 효과 관리 기제를 건전화하고 생태 환경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비하고 해소하며 시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조 초중 핵심 수업 준비조 건설사업 가동회 및 성주현 학교 4급 연동 교수 연구 성과 전시 교류 활동이 일전에 군주시 제4중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혜응집 연동 질재고 4급 연동으로 집단 수업 준비 심층 발전 인솔을 주제로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의무 교육 품질을 제고할 때 관한 국가 성주의 정신을 전면 시달하고 성주현 학교 4급 교수 연구 연동을 갈증 가강하며 교원의 전업 발전을 추진해 전주 교육 개혁의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를 추동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전주각 현시 교원 진수 학교의 초중교수 분관 책임을 꾼 학과 교유는 각 초중교수 분관 교장, 교무 주임, 교연조 조장, 수업 준비 조장 및 골간 교원 대표들이 현장에 모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학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어문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역사, 지리, 생물, 도덕과 법치 등 9개 핵심 학과를 둘러싸고 집단 수업 준비와 연구 토론, 량질 수업 사례 전시, 연구성 숙제 공유, 전문 교수 연구와 양성 등 계열 활동을 전개해 4급 교수 연구 체계가 집단 수업 준비, 과당 개혁, 교과서 교수 연구 등 방면에 대한 실천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핵심 수업 준비조 건설 표준, 운행 모식과 추진 순서를 명확히 하고 각 학교 교수 연구 사업이 상규적인 활동 전개로부터 제도화 규범화된 핵심 수업 준비조 건설회로 전환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전주 초중 교육 교수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닦아줬습니다. 길림성 농업 융자 담보 유한회사에서는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난 고비용 융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삼농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담당을 정확히 리행함으로써 길림성 재정금융협동 농업지원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군촌시 주념재배 전문 농장의 벼 자람새가 좋습니다. 농장 책임자 류춘염은 기자에게 규모화 재배를

0: 연간 생산액은 3,5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온라인 판매액은 1,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 经过多年发展，我们不但创立了本土优质农业品牌，种植规模扩大了800公顷，还带动周边200多户增收致富。农大公司不是靠一次就完，而是持续给我们输血，让我们种地没有后顾之忧。
0: 군주지교통운수국에서는 군종들의 수요를 둘러싸고 도로 개소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군종 출행의 안심길을 잘 수리함으로써 군종 출행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급도로 입구에서 신명로 구간에 이르는 대상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들이 쉼없이 오가고 시공 일꾼들이 긴장하게 작업하면서 요리충전한 시공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 我局主动履职担当，将该段水毁道路纳入本次水毁重建项目工程。省道口至新明分为3个路段同步开工，分段推进，已于5月20日正式进场施工，预计6月中旬完工通车。
0: 도로가 건설되면 기존에 울퉁불퉁하고 원활하지 못하던 문제가 개선돼 주변 시민들의 일상 출행에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3: 看到这条路修得越来越好，我心里非常高兴，非常激动。每天出行、买菜呀、上下班啊，都非常的方便，非常感谢给我们修了这条路。
0: 당전 혼촌시에서는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시구역의 일부 하천, 강변 및 빈수 구역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적치, 부유 쓰레기 누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위생 사각지대는 정돈이 미흡해 수역 생태 환경을 엄중히 훼손하고 도시 수변 경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로 하천에 연한 여울목, 다리 아래 사각지대 및 강변 녹화대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 잡동 산이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쌓여 있고 수면과 강변 곳곳에는 비닐봉지, 음료수병, 식품 포장지 등 각종 백색 쓰레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쓰레기가 뒤섞여 쌓여 있거나 일부에는 수면에 떠다니면서 하천 경관을 해치고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와 해충이 번식하기 쉽고 악취를 유발하며 부패한 쓰레기는 수질 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구간에서는 일상적인 정소 및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유 쓰레기 문제가 반복되고 환경 위생 정돈 성과 역시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도시는 인민이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부문에서 신속히 행동해 더 이상 방관자만 되지 말고 보이지 않은 구석이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가근1억원에달하는혼촌헤글리스개수입집산중심이한창전속력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2026년대학입시전날혼촌시853명수험생들은청춘의꿈과뜨거운열정을품고차분하게시험장에들어서며인생의관건적인꿈을향한여정을시작했습니다혼촌시여러부문에서는연동해정밀화봉사로대학입시의보장방선을구축함으로써광범한수험생들에게보가호황했습니다혼촌동부가생선다국무역과고급조언의단점을보완하는중대산업대상인총투자가근1억원에달하는혼촌헤글리스개수입집산중심이한창전속력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대상시공현장에서기계의굉음이울리고차량들이오가고있는가운데노동자들은공사의황금시기를다잡고림시양식장콘크리트다설과철골조구조물설치작업을질서있게진행하고있습니다혼촌헤글리스개수입집산중심대상의부지면적은 15,000평방미터이고112개다원화림시양식장이배비됩니다대상이건설되면혼촌신선해산물의저온산업사슬을갈증보완하고대음역경제의질제고와효과달성을추동함으로써특색신선해산물산업의고품질발전에조력하게됩니다청춘의이름으로꿈과의약속을향해달려갑니다6월7일2026년일반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동일시험이정식으로막을올렸습니다혼촌시853명수험생들은청춘의꿈과뜨거운열정을품고차분하게시험장에들어서며인생의관건적인꿈을향한여정을시작했습니다새벽7시무렵혼촌시고종3학년수험생들은활기차고당당한모습으로자신감과여유를안고시험장밖에질서있게줄을서입장검사를기다렸습니다시험을함께지켜보는학부모들은발걸음을멈춰서서따뜻하고간절한눈빛으로작은당부를건네고손을흔들며힘을북돋아줬으며묵묵한동반으로수험생들에게가장따뜻한보티목이되어줬습니다각학교고종3학년담당교사들도일찍부터시험장문앞에도착해시험응시관련세부사항을꼼꼼히알려주고수험생들의긴장을풀어줬으며따뜻하게수험생을배웅하는풍경곳곳에정겨운분위기가감돌았습니다입장통로가차례로개방되자수험생들은수험표와신분증을들고차례로정보확인과안전검사를마친뒤차분하고질서있게시험실로들어갔습니다묘에따르면올해혼촌시대학입시는혼촌시제일고급중학교한개상교시험지점을32개시험장을설치합니다이와함께혼촌시제4중학교동캠퍼스의예비시험장한곳을마련해대학입시사업이안정적이고질서있는전개를힘써보장하게됩니다6월7일2026년전국대학입시가정식으로막을올렸습니다대학입시가안전하고안정적이며질서있게진행될수있도록전력으로보장하고자혼촌시에서는교육위생건강공안등22개부문을총괄해대학입시사업전담반을구성하고전방위적으로포치하며전반사슬에서힘을발휘하면서세심한봉사로대학입시보장방선을구축함으로써광범한수험생들을보가호황하고있습니다대학입시기간공안부문에서는시험장주변에경제구역을설치하고교통을원활히하는한편단계별림시교통통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수험생녹색통로를개설하고소음유발행위와교통규정위반행위를엄격히단속하며수험생을태운차량이즉시정차하차출발하도록인도해전력으로시험장주변의질서를수호하고있습니다대학입시의순조로운진행을보장하고자공천단혼촌시위에서는시험장밖에애심봉사소를설치하고자양막음영수등각종물자를배치했으며애심기업과자원봉사자들을연합으로수험생과학부모들에게각종애심봉사를제공하면서따뜻하고쾌적한시험환경을조성했습니다이외혼촌시애심차대에서는수험생수호자원봉사에적극참여하는데차량상태를미리점검하고애심으로수험조력표지를통일적으로부착해수험생들에게무료탑승봉사를제공하고있습니다대학입시기간혼촌시각부문에서는안전단계를바싹조이고보장망을준밀하게해시험이안정적이고질서있게마무리되도록끝까지호황할것입니다올해1월부터4월길림성1일령보세다국전자상거래수출업무량이동기대비 4.4 배늘어나며길림성대음역고품질발전에강력한엔진으로됐습니다 아래 길림 텔레비전 방송국 길림 뉴스련합 보도의 보도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장춘세관 소속 군춘세관에서는 동북삼성에서 최초로 해외 직구 플러스 보세창고 방식의 일회용 보세다국 전자상거래 특수구역 수출 모식을 착지시켰습니다. 이 모식은 군춘종합보세구 정책우세의탁에 기업이 화물을 직접 종합보세구에 미리 수출해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보세구 입고 즉시 세금 환급의 편리를 향수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화물은 보세구 내에서 분류 포장 작업을 마치고 군춘 동상구에서 혼적해 출국합니다. 목전 이 모식은 샤오미, 레노버 등 50여 개 국내 대중형 플랫폼 기업을 성공적으로 흡인해 입주시켰습니다. 일회용 보세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고자 군춘 세관에서는 전담 작업반을 편성해 일대일로 기업의 장부 설립, 정사 및 명세서 신고 등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일전에 자연에서 걸으며 성장의 에너지 부여 도보절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학생들의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친해지고 신체와 정신을 강건하게 하며 단결과 협력, 꾸준한 우수한 품질을 양성하고 걷는 과정에서 여름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성장의 힘을 수확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군춘시 제6소학교 2026기 첫 신대원 입대의식이 근일 사타자 주립경 변방검사소에서 거행됐습니다. 의식은 수변 애국 정신을 소선대 교육에 융합시키고 애국심과 수변의 애국 조심을 깊이 심어줬습니다.
0: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2: 遇上劫道的了，和这个劫道的山王厉害得很呐。长恒啊，还真说了几句和气的话。这小伙子沾火就着，听这套吗？真是天在彪嘱咐他了，哪知道这个劫道的还吃生米儿的。 好坏话听不进去，就见他把大棍子，肉肉肉肉肉肉肉，自己练了几趟。我说马上这个将军你贵姓啊？姓常啊。常将军，我经的多见的广了，你别拿那个国家的军队来唬人。你们跟土匪有什么两样？兵就是匪。
3: 匪就是兵，别在我面前装像，要张口四太子，闭口什么王，狗屁！我是这的山大王，这一亩三分地儿就归我管，伸手五指令，全手就要命。我就得吃粮食，我就得花钱，喝西北风活不到现在。废话少说，把东西留下。 不留下，非你也飞不过去。长恒一听，这家真不讲理啊，比我还横啊！啊，看这样，这小子有两下子，今儿个我就试试，你有什么本领？想到这，长恒火往上撞，双脚一点飞虎战，马往前催，砰！一晃丈八蛇矛枪，分心就刺。这个山大王。 一点都不在乎，双手和棍往外招架，开开，两个，这一下震得长恒膀臂发麻，两个人就站到一处。长恒呢有两下子，要说比长茂、比常遇春他差得多，要说比一般的人他又强了不少啊，但是就跟这个山大王。 打了个四军力敌不分上下，呵，长恒一看这小子有能耐啊，这条大棍又沉，使得棍术又精啊，我还真得注点意呢，不注意非栽跟头不可。一个马上，一个步下，打了个难解难分。这时候，燕王田在彪赶到了。 等田在彪听说前面遇上劫道的了，真挺生气，心说这什么人这么大胆子？认为呢，长恒一走一过，
2: 就把这些土匪撵跑了，没想到还真过不去。就这么跟燕王一商议，决定到前面看看。燕王也打算开开眼，君臣二人并马来到前头。田载彪在马上掌身一看，就吃了一惊啊！为什么？他发现这个山王果然是有两下，这条冰铁大棍颇锋八达，招数精奇。再看长恒已经冒了汗了，田载彪怕长恒有事，跟燕王请假，臣我过去看看。燕王点头答应，大帅呀、啊，我看这个山王是条好汉，但能不伤他不要伤他，孤正在用人之时，最好能把他收降。田载彪点头，臣也有此意。田载彪马往前提，离着长恒不远，高声喊喝：“呆！常将军，退在一旁，把他交于本帅。”长恒听出是田载彪的声音，不敢恋战，虚晃一毛是拨马便走。离着田载彪不远了，长恒这才擦了擦汗。大帅，他们这小子可够厉害的，有把猛劲儿，您可得留神。本帅知道。长恒拨马见燕王，咱且不提，单说田载彪催马来到这个紫面大汉的近前。这紫面大汉也累得够呛，掏出手绢也直擦汗。他看又来了个人，这才把手绢揣起来，拉出进攻的架势，鼻子眼睁得多大，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총 투자가 근 1억 원에 달하는 珲春 헤글리스 개수입 집산 중심이 한창 전속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